괜찮아 하면 잘 지내오 뭐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좁을 바

0: respect, whatnot. He was lacking that when he was young, but he's thinking, oh, this is the important value that he must really fill in life as he grows older. Interesting. And I guess that's what's filled through poems as well. Now let's talk more through keywords today. 키워드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교수님,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1: 따단!
0: 따단! It's carpe diem! Seize the day! So what does this keyword mean to you?
2: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단어를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 영화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0: Yes.
2: 그럼 이 웰튼 아카데미에서 막 공부만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날은 얘들을 데리고 그 학교에 역사 박물관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I remember. So this is actually from the Dead Poets Society, the movie, and the teacher there, Kilting, goes takes.
2: 그러면 그 벽과 복도에 선배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중에는 아마 미합중국의 대통령도 있을 법한 그런 학교고요. 무슨 노벨상 수상자도 있을 거고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아마 그러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0: Right. So in one of the walls, murals of the museum, there were pictures of the seniors of that academy, and some of them included former presidents, even Nobel laureates and successful people. And the students would have thought, looking at those images, oh, I want to be like them one day.
2: 근데 키팅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자, 저 중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저 중에서 너네들의 그 젊은 어렸을 때의 그 푸른 꿈을 평생에 실천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저들은 다 지금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But then at that very moment, the teacher asks the students, how many of these people do you think are actually living, acting their words, living to their words, the things that they have dreamed of when they were young, and where do you think they are right now, is the question he asked.
2: 그러면 100년, 200년 전 선배들이 다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죽었지.
0: Right.
2: 그래서 키팅은 얘기합니다. 한낱 수선화 뿌리에 비료로 섞고 마는 것을. 그래서 저 선배들이 진짜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을지 몰라. 공부 열심히 해. 하버드가 성공해. 내가 이렇게 수선화 뿌리에 비료로 섞을 줄 알았더라면 난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
0: Wow, that's something really touching. So the teacher asked a question that's pretty obvious, you know. All these figures, they were figures from hundreds, 200 years ago. And obviously, they're not living anymore. They have passed away. And they've all turned into just a bit of dirt that will just help a flower grow, perhaps. And so if they were alive, the things that they would have told these students would have been something different other than study hard.
2: 그래서 정말 선배들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하면서 들려줬던 게 카페 디엠. 정말 선배들은 오히려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해줬을 거다. 그런 거죠.
0: And at that point, the teacher, Kilting, is saying it would have been carpe diem. That would have been the thing that your seniors would have said to you when they were alive.
2: 근데 영화에서는 카르페 디엠이 enjoy the days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현재를 즐겨라, 좀 놀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카르페 디엠은 놀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0: Right. Well, in the movie, it was translated as enjoy the days, and people thought, oh, it means to just play around, like, don't work.
2: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맥락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 사춘기 나이에 애들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 카르페 디엠은 enjoy the days가 맞지.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애한텐 걔한테 카르페 디엠 뭐예요? 인간아 공부 좀 해라. 그게 또 카르페 디엠이 되는 거죠.
0: That is so true. So for these students who were only studying really hard in this Walton Academy, to them, carpe diem means to just enjoy the days. But to students who are not studying at all, then it would mean to study and make the most of the day.
2: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까르페 디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이 소중한데 그러면 지금은 당신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1: Okay, so the very important question we can get out of this phrase is, what is the current time right now, this moment for you? What meaning and value does it have to you? Here and now is what's very important. All right, well, in one of your books, you wrote, work is life too. And these days, many young people want to clearly separate work from life. We call it like 워라벨. But as someone who's devoted yourself to your profession, what do you think of that mindset?
0: 워라벨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워워벨이었어요.
1: Okay.
0: 워크와 워크 사이 항상 그랬단 말이죠.
1: Okay.
0: 그런데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부터 저처럼 이렇게 문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뭐 돈도 좀 벌 수 있게 되고 저한테는 참 좋은 말이에요.
1: Life balance phrase personally because before that it was only work work.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work, there was no balance with life. But because there is an importance towards work-life balance, for someone like Professor Chong who lives off poetries and humanities, it's good for him personally.
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의 문제가 있어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그랬으니까 워크는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1: But there's a very important prerequisite here in work-life balance. Work is not part of life is a prerequisite in this phrase.
0: 그런데 우리 인생은 워크가 대부분이고 라이프 조금이거든요. 그럼 워크가 불행하면 워크가 내 인생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워크도 라이프고 라이프도 라이프예요.
1: 아, 오케이.
0: 그래서 진정한 워라벨은 워크도 사랑하고 끝나고 나서 저녁이 있는 삶도 즐기는 게 그게 진정한 워라벨이지 이거는 나를 노예로만 만들고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그거는 올바른 워라벨이 아니다.
1: I see. So what Professor Chong said, a true work-life balance is working both work and or loving both work and life because work takes up almost 80% of your whole life, right? So you have to love your work, not dread it, and love your life as well for that work-life balance to truly work out. Okay.
0: 그러니까 YOLO도 마찬가지예요. You only live once.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놀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까르피디엠이 놀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YOLO도 즐겨라는 뜻은 아니에요.
1: Okay. And it's the same with the expression YOLO, you only live once, which is true, but it doesn't mean you have to just play and not work at all. You in fact have to put in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ork hard and enjoy life. It's the way you view this phrase, just like how it's could be different for different people and students viewing that expression carpe diem as well. Okay. Well, in the past, Professor, effort was seen as something quite rewarding. But now many young people say the word effort itself feels burdensome or even violent. What kind of comfort or advice do you give students who feel that way?
0: 저희 세대는 하면 된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기도 하지만 참 무식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1: True. So in the past, our older generation, they would say, just do it. You can do it. You know, anything can be done. But it could be a very brutal and violent way of saying it.
0: Mm-hmm.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말이 아주 희망적일 수도 있는 반면에 아주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진실은요. 하면 될 수도 있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That is so true. Yeah. I mean, like, it could be hopeful in a way, but also very burdensome because the truth is, even if you try hard and put in much effort, it might not turn out the way you want it to, and it may. You never know.
0: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말이 언제나 옳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진실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근데 안 하면 안 된다예요.
1: That is so true. So

0: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서서히 가라앉는데 벗어나려고 막 노력할수록 더 빨리 빠지고 맞아요.
1: Okay. So to Professor Chong, when he was watching a Tarzan, when he was in the swamp, that's when he couldn't come out himself. If you just stay there still, then you wouldn't go any deeper. But if you struggle to come out, you would only go deeper. And that was what Professor Chong feared the most watching it.
0: 그러면 그때 타잔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가 데리고 다니던 치타라고 하는 원숭이가 나무에 동아줄을 감아가지고 그 밧줄을 던져주면 타잔도 그걸 잡고 나왔던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늪에 빠졌을 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1: Wow, what a message. So how Tarzan came out of that swamp is he had his monkey friend called Cheetah, and it would tie a rope on the tree and throw it to Tarzan and pull him out of the swamp. So what this means is when we're in the swamp of our lives, we need someone else's help, someone else's hand to get out of that swamp.
0: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니 이 지구가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인간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랑 쉐어하고 누구를 도와주면 사실은 다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 돌봄이 부재된 세상. 그래서 키워드로 돌봄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1: I see. So we're living in the era of abundance right now. We have plenty of food, plenty of everything, materialistic goods, and only if we share and help each other, take care of each other, which is our second keyword, everybody can live well, is what Professor Chong thou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you, Professor, they naturally think of poetry, of course. During the darkest period of your life, was there a poem that stayed with you?
0: 뭐 인생 시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주 진부하게 가르쳤던 그런 시인데 어느 날 제가 정말 힘든 시간에 우연히 봤더니 아 새롭게 눈이 떠졌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1: Okay, so there's one poem that we would learn Koreans in the Korean textbooks, and he taught it quite a lot too. And at that darkest moment in life, it came to him a little differently. Okay, well, could you read it for us then?
2: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시 전체 낭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예,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1: Okay, so it's 이육사's 절정 or peak, and our professor will read it for us.
0: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1: Peak. Whipped by severe season, I am whipped north finally.
0: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1: World where sky is exhausted and ended, ice columns like blade, I stand on it.
0: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1: Where must I kneel? I have even no foothold.
0: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1: I think with eyes closed, winter may be rainbow made of steel. What's your favorite part from this poem?
0: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1: So it's the part, the last part, where it read, I think with eyes closed, winter may be rainbow made of steel.
0: 이 시는 다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이육사라고 하는 저항 시인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그런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this is actually a pretty famous poem by 이육사. He fought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back then, and he wrote poems like this.
0: 아주 한계 상황에 봉착한 거죠. 아주 꼭대기에서 한 발 제겨 디딜 것조차 없이 몰렸어요. 아 그러면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고 싶구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1: So at the moment when he was faced with the limits, like standing on the edge of a cliff, he could have surrendered, you know, be on his knees, but he didn't and he couldn't.

0: I'm really happy that Professor Chung shared this beautiful and I'm really happy about that. Well, let's move on, Professor. Talking with you today makes me wonder if we've forgotten the emotional richness, you know, because we're too busy with our everyday lives. No matter how harsh the world becomes, what do you think is the last piece of 낭만 or humanity, that sense of emotion that we should never lose?
1: 역시 사랑이죠. 사랑만한 낭만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그거는 나보다 남을 사랑 더 좋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0: Okay, so he said love is the one and only value that we should never lose because it's the only way of loving someone else other than yourself more.
1: 그런데 그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나 더 잘 되고 싶어져요. 더 나이스하게 보여주고 싶어지고 더 멋있게 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국은 나한테 그 득이 돌아오는 거죠.
0: That is so true. This famous line from a movie is,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So if you love the other person, it makes you become a better person as well. I mean, what could be better than this, right?
1: 다만 사랑 그러면 자꾸 남녀간의 혹은 뭐 그런 이성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폭을 좀 넓혀보세요. 음악, 문학, 예술, 종교, 혹은 타인, 어린이, 노인 그런 사랑으로 낭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kay, and think of love as not just a romantic sort of love, but also expand the field a little bit, scope a little bit. Love for the arts, religion, the young, the old, whatnot. So expand that value of love to everything around you, basically. All right, well, shall we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now then? This is our last keyword. 교수님, 마지막 키워드 이제 오픈해 볼까요? It is 윤슬. It's a Korean word. What meaning does this word have, Professor?
1: 예, 이거는 햇빛이나 이렇게 달빛 빛이 비치면 반짝이는 물결 있잖아요. 잔물결. 그거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조금 논쟁은 있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순 우리말인가 하는 데는 이견이 있지만 여하튼 현재 그런 것을 우린 윤슬이라고 부릅니다.
0: Okay, so 윤슬 is actually a very, very Korean word. It doesn't have any 한자 in it. It means shimmering light on water. You know when you see the water, waves, little waves, and if the sunlight is on top of it reflected, the shining light, the shimmering light you see on top of the waters is what we call 윤슬. Although there is a little bit of controversy behind the meaning of it, it still means that used today.
1: 혹시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거기서도 이 주인공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그 햇살을 찍습니다. 그걸 코모레비라고 일본 말로 그러는데 어쩌면 그거랑 조금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0: Okay, so if you've seen the movie Perfect Days, which is set in Japan, they have a Japanese phrase or an expression saying komorebi. It means sunlight through the leaves. So when you take a look at the leaves and the sunlight is going through the leaves, like between the leaves, then that's sort of similar to 윤슬 or the shimmering light on light or on water.
1: 매일 찍어요. 늘 같지만 늘 똑같지도 않아요. 그게 어쩌면 인생인지 몰라요.
0: Okay. So the main character takes a photo of that very leaves with the light. It may look the same every day, but not quite the same every day. And that is what life is all about.
1: 윤슬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이른바 소확행이라든가 미니멀리스트였던 삶을 칭송하는 그런 영화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So people often think of this movie as a minimalist movie or a person who enjoys the smallest but certain factors of happiness in life.
1: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과 좀 달라요.

0: 이 영화는 마지막 이게 스포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퍼펙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막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라스트 씬이에요. 그게 뭘까?
1: Yeah, so the last scene, it could be a little bit of a spoiler. So spoiler alert for any of you who want to watch it later. But Professor Chong would like to interpret the movie and the ending especially a little differently because the character at the last scene, it doesn't end repeatedly do that.
0: 저는 오히려 완벽한 날은 없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밝은 거로만 이루어진 좋은 걸로만 이루어진 그런 완벽한 날은 없어요. 어쩌면 울고 웃는 그런 게 반짝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 Wow. So Professor Chong's interpretation is that there are in fact no perfect days. It can't all be bright. It can't all be good. There are smiling moments, there are frowning moments or crying moments even. And that's what the shimmering of light is all about and that's what life is all about. Is the interpretation of Professor Chong.
0: 그러니까 윤슬은 늘 밝게만 빛나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거예요. 반짝이는 물결은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한 상태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 반짝이는 보면서 아름다운 걸 느끼는 건 그 안에 살아있음과 죽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1: So when we talk about Yunsil, the shimmering light on water, it's not just bright light. There is the dark side as well, right? And because the light and dark coexist, that's what makes the light shimmer and more beautiful. And that's also what life is about, is what Professor Chong said.
0: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런데 대신 금은 항상 빛나기 때문에 아름답진 않아요, 제 눈에.
1: I see. So not all that glitters isn't gold. Okay, so nothing that's, I mean, not everything that's bright or glittering is beautiful in his eyes. All right. Okay, well, other than Perfect Days, the movie, which was about a janitor set in Japan, is there any other sort of poem that has a similar emotional atmosphere? Like, 네. Can you gift one poem to 네. our international crunchers?
0: 맹문제 시인의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시에 첫 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Oh, sounds good. So this is A Beautiful Face by 맹문제 and Professor Chong will read the first three lines of the poem for you.
0: 아주 잠깐이었지만 대천 앞바다에서 윤수를 바라보다가 깨달은 일은 아름답게 죽는 것이었다.
1: For a very brief moment, as I gazed at the shimmering light on the sea of Daecheon, I realized what it means to die beautifully.
0: 대천 앞바다의 반짝이는 물결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갑자기 난 여기서 아름답게 죽어야 되겠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윤수를 보면서 밝은 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어두운 면을 먼저 보신 것 같습니다.
1: So the person who wrote this poem was in front of Daecheon looking at the shimmering light on the sea, but they realized to die beautifully. So what they saw was not the bright part of the shimmering light, but the dark side of the light. Okay.
0: 근데 이렇게 시작해 놓고 그분은 그 윤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어요. 소란하되 소란하지 않고 황홀하되 황홀하지 않다고.
1: And they wrote, it may sound loud, but not loud. It may look very exciting, but not as exciting.
0: 그래서 마지막엔 아까 읽은 시에서 마지막 줄만 바꿉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대천 앞바다에서 윤수를 바라보다 깨달은 일은 아름답게 사는 일이었다.
1: And the very last verse of this poem changes the last verse that we just read, which was what it means to die beautifully, into what it means to live beautifully while looking at the shimmering light on the waters.
0: 그렇죠.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엔 아, 그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반짝여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
1: What a beautiful poem to introduce to our crunchers. So

0: Nice to meet you all.
1: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영어를 안 해도 된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Alright, he says he's not the most confident when it comes to English, so he got very nervous today, but he heard that English is not a must here, so he's gonna relax and just have a lot of fun. 마음 편히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듀오링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70일째 연속으로 수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0: He's learning English through a language learning application right now. It's been 70-day streak right now. He's been doing great, but he's still saying it's very challenging to learn English. Awesome.
1: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을 소개를. 네, 첫 번째 곡은 달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20대 초반 때 썼던 노래인데, 달을 저의 꿈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여기 가사에서 나오는 해가 저희 부모님의 그런 보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이라도 커졌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서 효도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0: The first song that he played out for us is called Moon, and he says it's a song he wrote in the early 20s, using the metaphor of a moon to reflect on his dreams. And the sun in the lyrics really do refer to his parents. He wished that his parents would be able to provide protection for 24/7, but that is impossible. So he's hoping that his dream will get bigger, and one day he'll be able to pay back all the love and support he received from his parents.
1: 네, 감사합니다.
0: Says thank you.
1: 제 또, 다음 곡을 하면 되나요? 그냥
0: 네,
1: 편하게.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이런 느낌이고요.
0: 네.
1: 좋습니다.
0: 공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0: It
1: 그래요?
0: says concert right now.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새벽이 오면이라는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새벽이 왔을 때 항상 저는 좀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곡이 더잘 써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새벽이 되면 누구나 좀 감성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썼던 그런 노래입니다.
0: The second track that he'll be singing out for us live today is called 새벽이 오면, When the Dawn Comes, again by 109-109. He says he enjoys writing songs late at night, everybody, and it's because he feels much more emotional and sentimental, and he was imagining his lover late night writing a song, and this is the track that he came up with. 준비되었을까요?
1: 네, 됐고요. 이 노래는 라이브보다 음원이 더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원이 더 좋으니까 음원 많이 들어달라고.
0: He says that this song is great, but it's much better when you listen to the recorded version. So he says if you enjoy this live performance, please go ahead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by adding this song to your playlist. 라이브가 어마무시할 걸로 기대됩니다.
1: 아이고,
0: Really looking
1: 네.
0: forward to the live performance.
1: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Right.
1: 새벽에 오면 들려드릴게요.
0: And this is When the Dawn Comes.

0: 와, 감사합니다.
1: Bravo. Wow, that was 새벽이 오면 When the Dawn Comes by 109109. Wow, everybody. It's incredible.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그 삼키셨다고. Everyone's like he swallowed the album. 모치오나님께서는 I'm in
0: 네.
1: love now.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0: 아, 진짜요?
1: 애인이 없는데 지금 사랑에 빠졌다.
0: 아이고.
1: 109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0: Thank you. 감사합니다.
1: Mochiona saying that she is in love. She doesn't have a lover, but she fell in love listening to the song.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긴장이 잘안 풀려서 큰일이네요. 아까 리허설 할 때랑 좀 다르게 확실히 이제 제가 좀 많이 더 떠는 것 같아서 더잘 부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이게 라이브의 묘미니까.
1: He says he's still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right now. He's like he wished he could have done a little better with the performance, but we think it's gorgeous. 이미 너무 멋있습니다.
0: 아,
1: 훌륭하고.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용이 새벽이어서인지 그
0: 네.
1: 미세한 떨림이
0: 아,
1: 너무
0: 진짜요? 아,
1: 와닿아요.
0: 너무 감동입니다.
1: It really
0: 진짜.
1: felt like listening to the song like at 2, 3 a.m. 너무 멋지십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는 이제 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뭔가 해외 팬분들이 되게 그래도 많이 저희 아리랑 라디오 즐겨 들으신다고 해서 좀 조금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 곡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1: He originally planned to sing three tracks for us today, but he heard that there's a lot of listeners from abroad tuning into our show, so he quickly decided to add one more song, and that means we're going to have four live performances today.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0: 아,
1: We're very happy about that. 정말 댓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0: 감사합니다. 네.
1: KCY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걱정 no, saying she's doing a wonderful job.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NY킴님께서도 직접 들으면 더 좋죠. 이러시네요.
0: 아.
1: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I must say that I'm very happy to be sitting here listening to this live right now.
0: 네, 아, 근데 여기 진행해 주시는 저희 DJ분이 너무 이제 저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노래하기 전까지는 진짜 긴장이 싹 사라졌다가
1: 네.
0: 노래를 하다가 떨어요.
1: 그럼
0: 그래서
1: 이야기를 좀더 길게 할까요?
0: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먼저 일단 노래를 다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1: 좋죠, 좋죠.
0: 네네. 다음으로 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제가 팬분들을 위해서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있어요. Love You 라는 노래인데요. 제 노래가 영어 가사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되게 짧은 단어지만 되게 영어 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도 이 노래가 좀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합법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저희 팬분들한테 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게 저는 엄청 크게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보답을 하고 싶은데 맘 같아서는 막 그냥 현금 몇만원씩 뭐 이렇게 진짜 몇백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노래로 저는 보답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 The next song that he prepared for us today is called Love You by 109, of course. He says this is a song about love that he wrote thinking about his fans. And also, he's recognizing the fact that nowadays it's become very difficult to express love to people around you, your friends, your family, your parents. So he wanted to find a good way to express his gratitude and love by writing a song. And he says his songs mostly contain Korean lyrics, but this song, there's a lot of repetition with the word love you. And it's going to be a great performance indeed. We can already tell.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All
0: 바로
1: right.
0: 그럼
1: I
0: 한번
1: believe he
0: 들려드리겠습니다.
1: is ready. The next track is called Love You.

0: Wow, that was love you.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사랑이 가득합니다, 지금. There's so much love.
1: 진짜요?
0: 댓글들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이거 중간에 노래를 멈췄잖아요.
0: 네.
1: 그때는 이제 너도 말해달라 해서 이제 저희 팬분들은 다이 노래를 아세요. 항상 이제 제 공연 때 마지막에 하는 곡인데요. 그래서 팬분들한테도 저도 사랑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시간으로 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리랑 라디오 이제 멀리 계시는 해외 팬분들도 저에게 이제 I love you라고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0: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During the performance, there was a part where he stopped singing, right? And that's where he says, 너도 말해줘. Tell me too that I love you. And he's saying, the fans all know this. So usually this is the final track at his concerts. And he's expecting that many of our listeners today were also singing along to this track, singing, I love you, I love you. And this room is being filled with love. 다시 한번 너무 잘
1: 아,
0: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onderful track.
1: 이 노래는 음원으로 들으시면은 저희 팬분들이 콘서트에서 불러주셨던 떼창 버전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음원도 같이 들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He says, please go ahead and check out the actual recorded version of this track, Love You by 109, because at the end of the track, you'll hear the fans singing along to this song recorded and mixed together in that track. And he says, go check it out. It means a lot to him. 찬영님께서 수백 번도 말해줄 수 있어요.
1: 아이고.
0: 찬영 says, I can say it thousands and millions of times.
1: 감사합니다. 저기 저는 그 아이디를 알거든요. 저 팬분이
0: 네.
1: 저를 항상 이제 공연 때도 찾아와 주시고 이제 영상도 올려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0: He
1: 이렇게
0: says, I know the usernames. I know who that person is. He's Chanyoung0723 is the fan who always shows up to the concerts and everything. And he wants to deliver a personal thank you message to the fan. 팬분께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Awesome. He says, thank you very much. 한곡 남았네요, 이제.
1: 네, 맞아요. 마지막 곡은요. 제가 또 일렉 기타로 들려드리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통기타도 하나 갖고 왔어요.
0: Wow, he
1: 그래서
0: says he has one last track left for us. He could play it on the electric guitar, but he thought it would be much better of an idea to perform it with an acoustic guitar. So he brought an alternative guitar, which we're going to show you very, very soon. A beautiful looking guitar indeed. 너무 아름답습니다, 기타가.
1: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를 소개해도 될까요?
0: 네,
1: 네.
0: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위로하려고 쓴 노래예요.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곡을 쓰는데 곡이 너무 안 써지고 나는 재능이 없나?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음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답답했던 하루였는데 밤에 이제 곡을 쓰다가 좀 쉬려고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문득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별을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이 어딨나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막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쉬러 나왔는데도 뭔가 별을 이렇게 찾고 있는 제 모습이 현실에서 되게 아등바등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이랑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위로하려고 썼던 곡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뜻깊은 노래라서 꼭이 노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힘드신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 내려놓고 좀 천천히 걸어가도 되지 않나 그런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얘를 골라봤습니다.
0: Okay, the final tune is called 별이 되지 않아도 돼, meaning you don't have to be a star. At this one time, he was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And at the time, he wanted to write a song that can bring him comfort, that can work as a consolation song for himself. At the time, he was trying to write songs and all that, but it was a phase of doubting. He was doubting his talent. He was very uncertain about everything. And at this one point, he felt so down and he felt so sad that he went out for a walk. And even when he was outside for a stroll, he was constantly searching for a star in the Seoul city's night sky, which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tar. And with that, he came to an awakening that it reflected his personal life too, really chasing after the dream and always having no time to relax and just be himself. So he's saying he wants to bring this song out as a message of consolation to everybody, saying it's okay. It's okay to relax a little bit and just please be happy, he said.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All right, everybody, the final track, the finale of today's virtual concert. 별이 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be a star.

0: And bravo, bravo, bravo, bravo, bravo, woo! Wow, everybody, that was 109 blessing us with his music for the rehearsal corner today. Just to tell you the names of the songs he played out for us, starting off with Moon, 달. The second track was 새벽이 오면, When the Dawn Comes. Third track was Love You. And finally, that was 별이 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Be a Star by 109. 아,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해요.
1: 너무 많이 떨렸는데.
0: 아, He's like, 그래도... I was so nervous. 아, 근데 전혀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1: 아, 진짜요? 아,
0: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1: 감사합니다.
0: 곧바로 칭찬 타임 가야 될 것 같아요. We gotta jump straight into the compliment corner. 아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너무 황홀했던 게,
1: 네,
0: 그 스트레스잖아요, 기타가.
1: 맞아요, 맞아요.
0: 스트레스를 이렇게 깔끔하게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1: 맞아요, 맞아요.
0: His 되게, guitar.
1: 예, 맞아요.
0: It's a very tricky guitar to bring off such clean sound. And 특히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 노래하다가 중간에 기타 솔로 릭도 들어가고 막,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아, 홀딱 감사합니다.
0: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으면 참고 있었어요, 지금.
1: 아, 진짜요?
0: Yeah. I'm saying like, you know, during the middle of the performance, he has like guitar lick solos and all that. Fantastic artist, fantastic.
1: 감사합니다.
0: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we have so many comments coming up right now. Standing ovation. 서서 진짜 박수 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1: 아,
0: 있고요.
1: 진짜요? 와.
0: Blue Moon Blue Door says encore, encore. 오늘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He might not be able to go back home today because of all these encore performances. 지금 노르웨이에 계신 분도 you have gained a Norwegian fan. 새로운 노르웨이 팬이 생기셨다고 지금 알려달라고.
1: 와, 진짜요?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곡들을 지금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고 계십니다. They're 와, all saying they're 감사합니다. adding their song, his songs into their playlist. 아니, 오늘 오셔서 일단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저희를 위해서 곡을 또 하나 더 준비해 주신 덕분에
1: 네.
0: 인터뷰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빠르게 아, 네. 친해질 겁니다.
1: 맞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0: Because he added one more song in the playlist, we have lost time to talk. So let's quickly cover some of these questions that we have prepared for him.
1: 네.
0: 자, 일단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듣기로 공통점이 좀 있다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일단 첫 번째로는
1: 네.
0: 일단 기본 프로필 좀 짚고 갈게요.
1: 네.
0: Basic profile, everyone. He's born 1995, 7월 23일, July 23rd.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it is. 그 다음에 MBTI가 INFP.
1: 맞습니다.
0: Okay, INFP is his MBTI. 그리고 당진시 출신이시라고.
1: 맞아요, 맞아요. 충청남도 당진시.
0: 아, 진짜요?
1: 네.
0: So he was born in 당진시 city, 충청 Southern Province.

0: 서울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1: 제가 20살 때 네. 올라왔으니까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2: Okay, so he came to Seoul when he was 20 years old. 어떤 계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1: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이제 네. 다니게 돼가지고 실용음악과 기타 전공을 했어요.
2: 기타 전공이시구나.
1: 네, 맞아요.
2: 아, 역시나. 역시나. he came to Seoul to attend a college, arts college, music college, majoring in guitar. 아, 이게 좀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존 메이어가 들려요. 진짜로.
1: 너무 감사합니다.
2: 진짜로 들렸어요, 아까.
1: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네. 존 메이어 가수가 존 메이어인데
2: 확실히 그 영감을 받으신 느낌이 확 들었고
1: 아, 진짜요?
2: 거기에 한 스푼으로 109님의 그 감성이 확 얹어지니까 네. 너무 새로웠습니다, 진짜.
1: 아, 너무 영광입니다.
2: I can so hear that John Mayer elements from his music. He's saying that's his role model too.
1: 제가 어제도 존 메이어 네. 커버 영상을 올렸거든요, 인스타에다가.
2: 아, 진짜요?
1: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방금. 네.
2: 그게 아직 손에 묻어있나 보네요.
1: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2: He even uploaded a John Mayer cover yesterday. 그것도 가서 확인하셔야겠네요. 아, you should 멋있죠. all go check out the, his social, everybody. 자, 궁금합니다.
1: 네.
2: 평소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거죠,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2: He's living alone right now. 평소에 뭐 하고, 어디서 이런 영감이 오는지 너무 궁금하고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세요?
1: 저는 곡을 이제 정해놓고 쓴다라기보다 저는 눈을 감기 전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 오, 네.
1: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뭔가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나서부터 그냥 곡을 어떻게 쓰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미 같은 것도 제가 축구랑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두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만큼은 생각을 안
2: 생각.
1: 네, 정말로 그냥 걸어 다닐 때나 네. 밥 먹을 때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2: 그러면 24시간 네. 그냥 내내 창작에 늘 마음을 두고 계신 거네요. 아이디어도 맞습니다. 수집을 하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 He's saying he doesn't really set a time in which he starts writing songs. He just goes 24/7 as long as he's awake. He's always thinking about songs and compositions and writing lyrics. Aside from the time that he plays soccer and games, which is his biggest hobbies, everybody.
0: 저도 축구 워낙 좋아해가지고.
1: 아, 맞아요.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저번 주에
2: 네,
1: 오해
2: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구 한번 하시죠.
1: 아, 너무 좋습니다.
2: Yeah, I'm also a huge fan of soccer, so we might as well play soccer together.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그 네. 별이 되지 않아도 노래하면서
1: 네.
2: 백구들 앞에는 이미 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All the fans, 네. like listeners were saying, you know, although the last song was saying you don't have to be a star, they were saying to all of us 백구s, you're already a star. 백구가 정확히 뭘 뜻하는 거예요?
1: 백구가 이제 제가 숫자로 109로 이제 적혀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예. 네, 그거를 백구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팬명을 이제 백구로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2: 그래서 백구구나 진짜로
1: 맞아요 맞아요
2: 그 약간 그 마스코트도 강아지 백구예요?
1: 네.
2: 아 진짜요?
1: 아 그런 마스코트라기보다는 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뭔가 그냥 읽히는 대로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다 순둥순둥하세요
2: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이제 백구랑도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 이미지상으로 그래서 네,
2: All right. His fans call the fan's name, everybody. The fandom name is called Baekgu. Because if you read 109 in Korean, that is Baekgu. Baekgu is also a nickname given to nice, fluffy, white dogs. and he's saying his fans are very friendly and very outgoing, just like a nice
1: yes,
2: puppy.
1: Yes.
2: So he calls them Baekgu. 지금 Hazelnut님께서 늑구 아니냐고.
1: 아, 늑구 요즘에
2: 너무,
1: 그래도,
2: 너무 힙하잖아요.
1: 네, 맞아요.
2: 제 생각에 다음은 Baekgu입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아,
2: 다음 트렌드는 늦고 다음은 백구. 그렇죠, 늦고 다음은 백구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Very cute, very cute. 자, 음악 처음 시작하신 게 그러면
1: 네.
2: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노래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타를 뭐 우연히 잡으셨다거나?
1: 맨 처음에 음악 자체를 시작한 거는 네. 드럼을 처음에 쳤어요.
2: 드럼 치셨구나.
1: 네, 교회를 제가 다니는데 네. 교회에서 이제 드럼 반주자가 없었어요.
2: 아,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드럼을 배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드럼을 하기 시작했죠.
2: 오, 그걸 학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1: 처음에는 이제 독학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형한테 이제 네. 교회 형한테 배우다가 이제 한계를 좀 느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 하고 갔는데 너무 촌동네였어요. 저희
2: 네.
1: 당진 시지만 옛날에는 읍이었거든요.
2: 아,
1: 그래서 학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선생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 그럼 기타를 배우겠다 하면서 기타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2: 아, 또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군요.
1: 네,
2: okay. So he's saying he started

0: 그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타로 노래를 하신 싱어송라이터
1: 아이고, 네.
0: able to have 109 here with us playing the guitar together. 네, 드럼의 리듬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블루스 음악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쩔 맞아요. 수 없이
1: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 이제 드럼을 했던 것이 네. 좀 박자 같은 것도 녹음도 제가 기타를 다 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0: He's saying the fact that he's coming from a drumming background really helps him a lot in terms of guitar playing and recording because he usually records his own playing too, which is fantastic. KCY님께서 운명이다 라고 하시네요. KCY said that's destiny indeed. 자, 기타에 이름이 있다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His guitars have a nickname.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피터라는 친구가 이 하얀 기타고요.
0: Okay, the white electric 네. guitar that you're seeing right there, that is Peter.
1: 네,
0: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Peter?
1: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친구들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끼리 동시에 기타를 샀어요.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0: 오.
1: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 애완견 이름을 붙이듯이 네. 이제 나도 얘 이 친구를 너무 아껴야겠다 싶어서 네네네. 어떤 이름을 하다가 막 베티도 있었고
0: 베티도 이쁘다.
1: 네, 베티, 뭐 피터, 뭐 잭, 뭐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피터를 제가 뭔가 피터 같지 않나요?
0: 좀 그렇긴 해요.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109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피터라는 그게. 네. He's saying at the time in college, his friends and he went to go buy their guitars all together, and because they wanted to treat it super nicely, they wanted to put a nice nickname. Some potential names were Betty and Peter, but he thought the guitar looks like Peter, so it became Peter. 그럼 그 옆에 갈색 기타는요?
1: 얘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지만 마틴이라는 제품의 기타인데 네. 이거를 제가 영어 발음을 Merton으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0: Merton.
1: Merton.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0: 아, 잘하신대요 왜.
1: Merto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Okay, so the nickname for the brown guitar on the left, that is Martin, everyone. Martin.
1: Merton.
0: Oh, so Martin and Peter
1: 맞습니다.
0: Always working as sidekick for 네. our 109 right here. Amazing. 기타를 너무 잘 역시 근데 전공자셔서 그런지 그 기타의 아유. 완벽한 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내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Yeah. 또 음악 감독님이 또 이렇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e's crediting 네. the engineer saying the sound performance of everything was just perfect today. Awesome.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9 이름의 뜻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20살 때 밴드를 했었어요.
0: 네.
1: 그 밴드 이름이 열의 아홉이라는 밴드였고 비운의 밴드로 이제 잊혀졌는데
0: 네.
1: 그게 이제 한 번 들으면 열의 아홉은 빠진다 해서 그렇게 지었었고
0: 네.
1: 그 다음에 그 명맥을 좀 잊고 싶어서 밴드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나 109로 활동을 해도 되냐 그래서 그래 마음껏 그때 당시 다 군대 있고 막 이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저는 군대를 그때 당시 가면은 음악을 왠지 모르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솔로로 좀 더 활동을 하고 가야겠다 해서 109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0: Awesome. So the name of your 109 actually comes from a previous band that he was a part of called Yore Aho, which means 9 out of 10. Again, the meaning is 9 out of 10 people who listen to our music will fall for us and our music. And later on, performing as a solo musician, he contacted all his previous bandmates saying, hey, I want to use the legacy of Yore Aho, 9 out of 10. And hence he became 109. And yes, at the time, all the members went to military service and all, so they were all super down for him using the name 109. 뜻도 좋고 이름도 네. 너무 잘 붙고
1: 감사합니다.
0: 팬덤 이름도 완벽하고
1: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0: 미래가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I can still see a bright future ahead. Awesome.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1: 그래요? 이렇게 짧아요? 제가 노래 너무 많이 했나 봐요.
0: 너무 행복했죠 그 덕분에 저희는.
1: 그래요.
0: Yeah, time is already almost up everybody.
1: 감사합니다.
0: 저는 109님을 사실 그 주식 관련된 게임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1: 예, 맞아요,
0: 거기서
1: 맞아요.
0: 처음 뵀었어요, 사실은.
1: 아, 진짜요? 네.
0: 그때 순위권에 되게 높이 그래도 올라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제가 12위인가 13위인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뭐 앞으로도 혹시 뭐 오디션 프로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1: 기회가 되면은 꼭 나가고 싶기는 네. 한데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나가서
0: 너무 독보적인 사운드가 있어서
1: 아 진짜
0: 진짜로 그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랩 저 농담이 아니라 한번 들으면 열에 아홉은 빠질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He has such distinctive color in his musicality. I'm saying he was a part of an audition program before, so I was asking, do you ever plan to go back to an audition program? He says if there's a great opportunity, he would love to prepare and go ahead and compete in these programs. Awesome. 저희 왠지 되게 친하게 지낼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1: 좋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다.

0: 다음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 네네.
0: 아쉬움을 뒤로 하고
1: 네.
0: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109님께 기대할 만한 것들 또는 준비하시고 있는 앨범 또는 공연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제가 이제 사실 당분간은 잡혀있는 공연은 없고 제가 열심히 지금 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를 조금 하자면 근데 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0: 네.
2: 아, 그래서 그 잠에 관한 곡을 제가 요즘 쓰고 있거든요.
0: 네.
2: 제가 잘 자고 싶어서 그리고 잘 재우고 싶어서
0: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
0: 스포일 하고 싶으신 거예요?
2: 잠깐 앞에 부분 조금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0: 그럼 그거 저희 끝나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릴까요?
2: 인스타그램에요?
0: 스토리로 어떠세요?
2: 네. 그래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0: 회사랑
2: 또 상의를 해봐야 돼서 스포는 또 민감한 okay. 부분이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 was just about to tease the intro part of a new song that he's writing and it's about sleep 잠에 네. 관련한 거라고
2: 맞습니다.
0: 발매 일자는 아직은
2: 없고요 네
0: okay, But he's working on the song right now The dates are not set yet but he's working really hard to release the track No concert plans yet No gigs yet but sooner or later it will definitely be announced 그 마음껏 인스타그램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제 네. 인스타그램이요. 제 인스타그램은 1_0_9_9_ 이렇게
0: That's the IG socials, everyone. So go ahead, follow him, like his posts, share his posts, and your love and support to our lovely artist, 109109.
2: 오늘
0: 너무 즐거웠고요.
2: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금방 또 뵐 수 있길.
2: 네, 또 불러주세요.
0: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Definitely looking forward.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The final tune for today, it will be 매일 밤, 매일 낮, everyone. Every night, every day by 109109. The archive produced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hani, and of course, our special guest of the day, 109109, checking out all together. 저희 하나, 둘, 셋, 빠이빠이 같이 할까요?
2: 네.
0: 1, 2, 3,
2: 빠이빠이!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함께

둘째 놈은 태양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